마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 메사하자 이남이 어들로 아야 메사하자 우였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였으라니 제세리 아마프 우였으라니 왜냐 왜냐니 바타타비콰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디 헤 우였으라니

0: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오지미 아보 아보 나 지지 변하세이
1: 뱀포
0: 나는 프랑카노 아야와죠 하하 니 원디야 왜냐면 우 원디야 멘토사